0: 거야.
1: 고쳐야 되나 얘노. 오와하네.
0: 헤이 미세스 사워디 오하 원하드네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쿠소 세모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쿠사 파마라마 사프라 와스 원하 와스 와데스 와 코모니 프로노 와무라 원하 노베스 웬이 파훈이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코니 니아 미니야 토파워
1: Say